0: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.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. 사노라면 잊을 날이 있으리다.
1: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.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. 못 잊어도 더러는 잊지오리다.
0: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. 그리워 살들이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.
2: 상도 타관, 물도 타관, 인정사정 모두 타관.
0: 구름 따라 나는 가니 바람 따라 나는 가니 인생은 나그네라 군가 말했던가